0: 여기 바람에 이번에 나머지 필리핀이나 베트남 나섬으로가 되지 않는
1: 아밀와이
0: 저희는 내게 베트남에 아파하겠나 베트남 베트남 너밖에 멤버가
1: Let's get by,
0: right?